0: 나는 누구지?
1: 수고가 떨마이다.
0: 아?
1: 수고가 떨마이다.
0: 어떤 분이? 어떤 분이?
1: 그때는 떨더라도 키.
0: 아?
1: 흔들어 간다 떨더라도. 수고가 이제 스폼졌어. 긴 정보가 나이다 있음. 그건 몇에 트랙들. 전질단질과 총아 익발했음 거. 벌집했음 거 소나.
0: 동네 간 적도.
1: 말하는 시키는 데인데 세비 무슨 신 관을. 아끈아끈 총아 간 적서. 총 아자마 뿌라슨 겁주무스대슨 트랙들을 아이다이슨 앗가다미네슨 오크이슨 작속슨 가들 불어슨 고검과 가들 보건 작스마
0: 아까시
1: 바스트 보건 작스마 작스데
0: 민 그나시건 뭐두서
1: 그나시가 네 그나시가 말 그 세는 아타는 틀 나도 좀 맞구나. 작스 짓 보라는데. 서둘럭 마. 그때라 딱 그냥 좀 맞고 있대. 옆으로 그슬들. 아. 무슨 맛 죽겠다. 에이야.